0: 호찌민! 호찌민! 호찌민! 호찌민! 호찌민! 호찌민 리미츠! 호찌민! 호찌민! 호찌민 리미츠! 호찌민! 호찌민! 호찌민 리미츠! 호찌민! 호찌민! 리미츠! 호찌민! 리미츠
1: Try! Take some premium. No!